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히로시마에 원포 기투화된 지 6일로 81년이 됩니다. 히로시마시의 평화공원에서 오전 8시부터 열린 평화시 기념식에는 피폭자와 유족 대표 그리고 다카이치 수상과 역대 최다인 121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 등을 포함해 약 5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히로시마에서 피폭해 지난 1년 사이에 사망하거나 사망이 확인된 4,393명의 이름이 추가된 35만 3,639명의 원폭 사망자 명부가 원폭 위령비에 복납됐습니다. 그리고 원폭이 투하된 오전 8시 15분에 참석자 전원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세계에서는 핵에 의한 위협과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올 봄에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의 재검토 회의는 각국의 합의에 의한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폐회했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정세가 점점 더 긴박해지는 가운데 히로시마시의 마쓰이 시장은 평화선언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핵 억지력에 계속 의존해 폭력을 긍정하는 국제사회가 출현하면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시민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폐기를 바라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평화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자신의 생각을 알림으로써 행동의 고리를 넓혀가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부터 열리는 핵무기 금지조약의 재검토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한시라도 빨리 최약국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7명이 사망한 구마모토현 가시마 마지의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온은 5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는 변호사와 폭발과 방재, 가스설비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해 폭발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또 이온에서는 시설의 안전 확인이 완료돼 대피 해제 아나운스가 나오기 전에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그 경위와 긴급시 매뉴얼 운영에 대해서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온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향후 재해 시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처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호국에서 공급되는 요격미사일의 양이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고 각국에 제공을 호소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등에서는 4일 밤부터 5일 아침까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사용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잇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날아온 무인기의 80% 이상을 격추시켰지만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28발의 미사일은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해가 확대된 원인은 요격미사일 부족이라는 인식을 5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우호국에서 공급된 요격미사일의 양은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고 우호국은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결단이라며 신속한 제공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의 말을 빌려 북조선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서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5일 전했습니다. 향후 탄도미사일 120발이 배치돼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조선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접 참가하면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 우려됩니다.
1: 태국 독립기관에서 북조선이 행한 납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2명은 5일 사도시청을 방문해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와 면회했습니다. 소가 씨의 남편인 젠킨스 씨의 증언으로 태국인 여성의 납치 피해가 밝혀짐에 따라 이 여성에 관한 증언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출신의 여성 아노차 판초이 씨는 48년 전인 1978년 돈벌러 간 마카오에서 실종됐고 그 후 소가 씨의 남편 젠킨스 씨의 증언을 통해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가 씨에 따르면 아노차 씨는 수도 평양 집합주택에서 소가 씨 가족의 맞은편 집에서 살았습니다. 면회 앞부분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열린 면회에서는 아노차 씨가 소가 씨의 딸을 돌봐주었던 것 등 북조선에서의 생활 모습 등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면회 후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스차트 세이트 마리니 위원은 기자단에게 소가 씨의 귀중한 증언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납치 피해자는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의견을 교환하고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도쿄도의 최저임금에 대해 도쿄 노동국 심의회는 5일 시급으로 54엔 인상해 1280엔으로 한다고 답신했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인상된 금액은 역대 두 번째가 됩니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최저한 지불해야 하는 임금으로 현재 도쿄도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시급 1226엔입니다. 지난달 국가심의회는 도쿄도의 최저임금을 54엔 인상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쿄 노동국 심의회가 5일 최종 인상액을 논의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노동자 측은 도쿄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등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는데 기업 측에서는 많은 기업이 중동 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준으로 제시된 54엔의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후 심의회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다수로 기준대로 54엔 인상에 시급 1280엔으로 한다고 노동국에 답신했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현재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 2002년도 이후로는 작년도에 63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1: 간추린 뉴스입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6일로 81년이 되는 데 앞서 5일,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들의 위령식이 열려 핵무기 근절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위령식은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려 먼저 지난 1년간 사망한 2명의 이름을 추가한 2826명의 사망자 명단을 복납하고 전원 묵념을 올렸습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급생이 5일 니가타시에서 강연하고 하루라도 빠른 구출을 위해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에는 이홍복, 장은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可愛いね。 오이데 오이데. 私はこの子が好き。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3: 猫 카페って リラックス 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고양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2: 可愛い.
0: 귀엽다.
2: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2: 本当に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2: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2: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탐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3: 네코 카페 때 리락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4: 猫는
0: 고양이.
4: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4: 好きです.
0: 에?
4: 好き는
0: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4: 好きです.
0: 라고 하면 됩니다. 고양이
4: 猫

0: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토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1: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